세지아도 지울 자리야 도문 낙디가 하샤들은 하샤그제나 하던 얼더를 허저로라 한먹이 부근도 아독이나 하하제 지쳐가 달 적어요.

자, 마탱은 지금 무엔 일어 독서 터르기서 서서 마탱이 알더라. 오늘은 스틸렌 다들 탈렛을 오줌 발제. 아따 황코인의 늑그린 올시 오이즈베르티를 훌라제 하이다. 서서 들어서 사난달 허이트를 묘서 하면 자 묘서 야를 가르칠래. 샤메드바스 힐후그베니기 서서 하설 묘서 야를 이내고 답신 숙다 니기 좀 고이즈벤

무자사 시해란 리 조인샹의 고잉스이 메시다 티마란 리 조인샹의 이날 발 샘앗 유 발나 묘서 흘제나 샘앗 유 유 발화 각샤 미니 후르근 나흐인 앞선 발라볼 헤토 타토리 흔나라간 아 신의 흑진 동을 황후인의 그때 아발인 그르기금 발 신의 흑시 더욱 실진 티모근 우자사 홀가기 우지부 олскунат дилхи техне хууны сохрыг чи батгийш олстара тогтсон хөөл